오리죠. 오리야 베리 오리 샤카마 윌라 오리야 베이크 오리야 베리 고제 알리에보주 이예보부 이익보보 이익보보 지몰라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이익보보 지몰바 이라예